0: 209, I'm writing 1990.
1: Right turn heading 190, 진행 209.
0: 렌즈라이너 632, 리디어 스위치 230.
2: 리디어 스위치 230, 렌즈라이너 632.
0: 리니어 209, 리사람 엔진 4000, 리치 4000, 리딘 20마일.
1: 맞아, 디센 4000, 맨체 4000, 리딘 20마일 지네요, 209.

0: Lot 79 descend via star to 9000.
1: Send via star to 9000, Lot 79.
0: Lot 79 read back is correct and another station calling again. Contact 79, contact 79, descend maintain 13000.
2: 13000, contact 79.
0: Lot 79, Lot 79. Confirmation descend via star to 9000.
1: FM descending via star to 9000, Lot 79.
0: Thank you.
3: 저 프로시 제주 오전 내려 나이너 메인 플라 레벨 롯 5로 인포메이션 팍터
0: 제주야 1109나 도쿄 어프로치 런웨이 34 라이트 클리어드 비어 스완 상과 라이버 디스타 메인 11000
3: 오케이 34 라이트 클리어드 비어 트라퍼 테크 오라이벌 스테 메인 11000 제주 오전 내려 나이너
0: 판타스틱 스완 클라이 헤딩 350 벡터 투 테미 디스타 메인 8000
4: Heading 350, descend 8000,
0: Qantas 61. Qantas 61, reduce speed to 210 knots.
4: Reduce 210 knots, Qantas
0: 61. JGR 1109, radio was passing, verify arrival, square via swamp, tango, arrival.
3: Affirmative, swamp, tango, arrival, JGR 1109.
0: Thank you. Qantas 61, Qantas 61, contact Tokyo radar, 120, decimal 2.
4: 120.02,
0: Qantas 61. Station Tokyo approach information, Foxtrot, CNH 2976, CNH 2976, Link G.
5: Tokyo approach, Greenwich Dynasty 126, I'm passing level 288, level 2405 bombers, and information, Foxtrot.
0: Dynasty 126, Tokyo approach, runway 34 right, cleared via Lutas Tango arrival.
5: Runway 34 right, cleared via Lutas Tango arrival, Dynasty 126.
0: Qantas 79, Qantas 79, descend via star to 11000.
2: Send by a star 11000, Qantas 79.